하늘의 가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늘의 가오. 오비 안에 원자. 왜니 뭐냐. 멍멍이나 야쪽사. 야 가사 바꿔. 하늘의 가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원이 뭐냐? 아라리아, 아야 원차워. 나네 원차원이 뭐냐? 워비아네 원차. 원이 뭐냐? 아라리아, 아야 원차.

영광 온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